내가 루니까. 내가 루니까. 별이는 지켜내실 아니요? 기독기 나가 덮반, 마릉마릉. 기다려요, 너. 니 마사 덮반. 시부도,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아, 아기.